0: 어느 집? 에? 광희 집 거기? 내 집 잡으면 저희 집 가야지. 아니, 그러면 뒤 간도 집 가야지 뭐 너로만. 뭐? 뭐?
1: 나, 조나, 조나가 나 조나다고.
0: 거기?
1: 옷에서 애야 걸로. 치치치. 잡디 허리로. 저번에는 그때 마이 피다 빠이. 우리 마한테 그때 고쳐줬던 머니스 거슬라디. 뭐라 하겠다 뭐하는 티켓 니리 말랐다 말은 좀 금이 뚜에도.
0: 뭐 너로만. 도매미 거는 세약 거려 붙자.